겨루 그럴 거 신이 사세가 난처루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자를 당도허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춘향 머리 부여잡고 내안거라. 개안거라 네가 미리 소학을 찌르는 일로 내가 미쳐 마를 묻었다.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

생각이 절로 나네.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다시로구나. 앉아 생각 두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